나다한테 나다는 디 워싱턴 이 아리에 나다한테 이야디 큐바 디 후딱코 deployment 디 between the United States 아니고 디 아니고 시야디 sanctions 단전기 야디 targeting 이야디 island the leadership 바로 이 아지 indictment 기시 아지